0: 늦었음에 오차는 인산.
1: 군 FM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서 독